가슴이 울린다. 말이 너무 없어. 원도 알지. 워치라나, 아우, 워치치, 워치치. 나무나, 고유수로, 철라, 다음, 대장. 상원도 결정을. 워치라나, 워치치, 워치치. 이 토큰 피해 이분들도 큰 인파를 쏟아.